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 한국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2: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교구 최성호 세례자 요한 신부입니다. 오늘은 한국 천주교의 첫 번째 순교자인 윤지충 파우로와 동료 순교자들을 기억하는 정말 소중한 날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역설적인 진리를 온몸으로 증명한 분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기억하는 순교자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복자 윤지충 바울로는 조상 제사를 금지하는 당시 교회의 명령에 따라 신주를 불태우고 어머니의 장례를 천주교 예법에 따라 치르신 분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고초를 겪으시고 또 한국 최초의 순교자가 되셨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윤지충 바울로 복자께서는 오래지 않아 가장 친하게 지내던 이들로부터는 불효자로 지목되었고 이웃들로부터는 인간성의 모든 감정을 배반한 사람으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는 불효자이고 동시에 반역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견뎌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윤지충 바오로 복자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법보다 더 높은 하느님의 법이 자리 잡고 있었고 오로지 하느님만이 참된 아버지임을 믿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비난과 죽음의 공포를 넘어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순교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헛되이 땅에 뿌려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흘린 순교의 피는 척박했던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되었고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운 신앙을 낳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순교복자들은 복음 말씀처럼 모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신 분들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0: 그러면 이 좋은 날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주셨던 그 순교정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전처럼 칼날 앞에 순교를 요구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풍요는 분명히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일상 안에서 이루어야 할 순교가 필요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싶을 때 침묵하는 것,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것, 이기심을 버리고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순교일 것입니다. 나의 고집과 욕심을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 그것이 순교자들의 정신을 이어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순교자들께 전구하며 우리도 용감하게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1분결이 김충섭 신부입니다. 성모상은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경과 신심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성상과 성화와 같은 상징물들은 초대 교회 때부터 생겨났는데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성서나 구원 역사의 내용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시각적인 교육 자료가 효과적이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동상이나 그림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성모상은 하나의 상징물로서 기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서 성모상 자체를 공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를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처럼 성모님을 상징하는 성모상도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1분 귤이었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즐거운 예감에서 펴낸 신기수의 함께 걷는 토끼 가운데 뻘짓, 마음의 감옥, 어느 하루. 숭례문학당을 운영한 지난 15년은 어쩌면 뻘짓의 연속이었다. 그저 좋아서 했고 더는 버티지 못해 주저앉았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나는 늘 토끼였다. 3년 이상 하나를 붙잡고 매진하는 성향이 아니었다. 너무 빠르고 관심사도 다양했다. 저만치 혼자서 내달리고 있으니 외롭고 힘들었다. 내 속도에 맞추는 사람이 흔치 않았다. 그러다 쓰러졌다. 2년간의 자발적 유폐를 택한 건 실패에 대한 예감 때문이기도 했다. 미래의 꿈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가망 없다는 사망 선고를 들은 거나 마찬가지였다. 내가 살던 고양시 덕이동 아파트 103동은 감옥, 1409호는 수임번호였다. 매일 대화역에서 서울역 학당 사무실을 오가는 1000번 버스는 징역사는 수인들의 호송버스였다. 나에게는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어디로든 갈 수 없는 마음의 감옥이었다. 악몽 같은 2년의 유피를 끝나고 나니 새삼 왜 그랬던가 싶었다. 긴 터널을 빠져나오고 보니 그런 시절이 언제 있었던가 가물가물했다. 불현듯 마지못해 먹던 음식이 맛있고 생의 의욕이 펄펄 끓어넘쳤다. 잠자는 시간도 아까웠다. 집에서 자주 재택근무를 했다. 마음의 감옥이었던 집이 차 마시고

글 쓰는 카페이자 잠자는 게스트하우스로 바뀌었다. 한때 유품정리사가 다녀갈 뻔한 집은 생동감으로 가득 찼다. 유효기간이 지난 티백을 버리고 새 티백으로 바꿨다. 너무 날뛰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도 가졌다. 어느 날 늦은 오후 지인과 만나 은평구 진관사 경내를 산책했다. 절 뒤 계곡으로 난 등산로를 따라 올라갔다. 길 옆 너럭바위가 제법 운치가 있었다. 조선시대 같았으면 양반네들이 시르를 푸며 놀던 곳이 이런 데가 아니었을까. 나무 계단을 밟고 한참을 올라가다 뒤돌아보니 산 아래에 멋진 전망이 나타났다. 계단에 앉아 지난 2년간의 일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상황을 복기하는 재미에 빠져 오래 수다를 떨었다. 작가들이 산책을 찬양하는 이유를 알겠다. 일상의 공간을 벗어나 이동하면서 계속 달라지는 풍경은 시선의 이동을 가져오고 관점의 전환을 가져온다. 가벼운 피곤함도 알맞다. 지인을 보내고 집에 들어와 불을 켰다. 불 꺼진 캄캄한 집에 혼자 들어서는 게 너무 외로웠던 시절이 길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무렇지도 않더니 언젠가부터 호젓하고 만족스럽기까지 하다. 홀로도 평온하고 행복할 때라야 함께해도 행복할 것이다. 먼 길을 떠났다 돌아온 기분이었다.

성막산책의 윤영선 바오로 신부입니다. 예, 이제는요 우리말로 성모성, 예, 성모님 찬미의 아름다운 기도를 준비합니다. 부산교구 성막단체가 연합하여 연주합니다. 윤영선 작곡 성모성입니다.

가져온 나홀랜드의 감사의 노래 시편 100장 내용이죠. 온 우리방기여 하느님께 소리쳐라 기쁨으로 하느님 섬겨드리라 춤추며 주님 앞에 나아가라 라는 곡입니다. 영국 성공의 리버풀 대성당 합창단과 건강 앙상블이 연주하겠습니다.

0: 가톨릭
1: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량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TWOA 비즈니스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 로우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2: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3: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8000번입니다.

0: 문의는 info@mbalo.co.nz입니다.
1: 가톨릭 뉴스입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평화 활동가 수백 명이 5월 18일 예루살렘에서 종교 간 평화 행진에 대해 참여해 정의와 신뢰, 평화 회복을 외쳤습니다. 인권 포럼이 주최한 이번 행진에는 그리스도교, 유다교, 이슬람교 등의 신자들이 동참했습니다. 주최 측은 최근 구시가지에서 폭력과 반아랍 구호가 두드러진 행진이 벌어지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예루살렘 YMCA 인근에 모여 기도하고 노래하며 종교와 정치적 차이를 넘어 일치를 촉구했습니다. 카톨릭 성직자들과 예루살렘에서 봉사하는 수도자들도 가족, 청년, 활동가들과 평화행진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요르단강 서안에서 이스라엘 정착민과 군인이 연루된 충돌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청소년 한 명이 숨지는 등 폭력과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상황에서 열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독일 출신 모니카 둘만 수녀는 평화행진에 참석한 뒤 함께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이번 발표된 예산안에서 국방 분야에는 상당한 규모의 지출이 포함됐습니다. 자본 지출 23억 달러와 운영 예산 12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가장 큰 헤드라인은 재정 수지가 예상보다 1년 빨리 흑자로 돌아선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연료 위기 관련 지출을 위해 거의 5억 달러가 따로 마련됐지만 결국 정부는 이를 실제로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상자금은 이란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정치 상황이 악화될 경우 선거 전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정부, 특히 국민당이 유권자들에게 우리가 당신들을 잊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 제한적으로 묶어둔 이 돈을 풀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윌리스는 이런 모든 요소를 충분히 따져본 뒤 올해가 선거의 해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메시지와 장기적 큰 그림에 집중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길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예산안 브리핑, 의회, 그리고 예산 발표 후 인터뷰에서 일관되고 간결했습니다. 지금 신중하고 절제 있게 행동해 뉴질랜드의 미래를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흑자 전환 시점이 1년 앞당겨졌다는 점에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가장 크게 내세운 것은 핵심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그 가운데 최대 수혜 분야는 보건이었습니다. 58억 달러 증액과 함께 6억 8,200만 달러 규모의 자본 투자가 추가됐습니다. 인프라 분야도 상당한 몫을 차지했습니다. 와이카토 주민들에게는 케임브리지 PRL의 고속도로 사업에 18억 달러가 배정됐고 철도망 업그레이드를 위한 예산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예산안 발표 이후 웰링턴에서는 밤사이 학생들이 국회까지 행진하며 격앙된 시위를 벌였습니다. 학생들은 정부가 올해 말로 학비 무상 정책을 종료하고 고등교육기관들이 3년 연속 최대 6%까지 학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한 결정에 항의했습니다. 빅토리아 대학교 초학생 회장 에이든 도노휴는 이번 변화가 학생들에게 이중 타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1, 2학년 학생들은 최소 1년치 학자금 부채를 감당받을 수 있다는 보장을 믿고 학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1만 2천 달러를 빼앗긴 셈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거기에 또 6% 학비 인상까지 더해졌으니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며 학생들에게는 배를 두 번 얻어맞은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학비 무상 정책 폐지를 통해 향후 4년간 10억 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학교 분야에 재투자됩니다. 직업교육 아카데미 과정을 듣는 중등학생 1만 명 규모를 두 배로 늘리기 위해 6,900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또 향후 4년간 중등학교 교육과정 자료 개발, 교사 연수, 새로운 중등학교 자격 제도를 위해 8천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중등교사협회 PPTA 회장 크리스 아베 클롬비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선거의 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예산안이 국민당의 지지율 반등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당에도 문제를 안겨줍니다. 예산안을 먼저 지켜보자는 야당의 안전판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조만간 관심은 노동당 대표인 크리스 힙킨슨에 향할 것입니다. 그가 이끄는 대한 정부는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지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긴장되고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는 어려운 결정이 불가피합니다. 이제 노동당은 자신들이 집권한다면 어떤 다른 그림을 제시할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재원 마련까지 포함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뉴질랜드 제1당 대표 윈스턴 피터슨은 재무장관이 예산안 브리핑 중 연구 문제를 언급한 것은 유감스러운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연금 재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충분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재무장관 니콜라 윌슨은 연금 문제의 규모를 외면하는 정당들은 결국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연립정부 파트너인 뉴질랜드 제1당과 제1야당 노동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두 정당 모두 연금 제도를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연금 비용은 2023년 200억 달러 미만에서 2030년에는 3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윌리스는 이건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라며 사람들은 종종 연금 비용 증가를 마치 먼 미래의 일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피터슨은 그녀의 발언이 하지 말았어야 할 유감스러운 실수였다고 비판하며 연금 재정에 대한 우려가 과장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연금 비용은 국내 총 생산 GDP의 5.2% 수준인데 다른 국가들은 GDP 대비 훨씬 더 높은 비율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터슨은 5.2%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게 걱정합니까? 어떤 나라들은 7%, 8%, 9%, 심지어 10%까지 간다고 말하며 아니면 충분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 운영법을 모르기 때문이냐고 반문하며 우리가 경제를 운영할 기회를 얻는다면 경제 성장률은 4%, 5%, 6%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을 두고 지속되는 경제 난조와 고물가로 인해 생계 부담을 겪고 있는 서민층에게는 다소 가혹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이 내놓은 세 번째 예산안으로 선심성 예산인 이른바 슈거 히트를 철저히 배제한 채 긴축 재정과 국가 채무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는 보건 및 핵심 인프라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유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예산안이 당장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크리스 힙킨스 노동당 대표는 이번 예산안은 현 정부가 뉴질랜드 국민당이 겪고 있는 민생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할 실패작이라며 대다수 가정이 3년 전보다
삶이 더 나빠졌다고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반면 윌리스 재무장관은 미래의 경제 안정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조치는 불가피하다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뉴질랜드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료 위기와 경기 둔화 속에서 발표된 이번 2026년 예산안을 둘러싸고 재정 수지 균형을 맞추려는 정부의 긴축 기조와 생계 지원을 요구하는 서민들의 목소리가 충돌하면서 향후 정치적 안팎에서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인 자산 관리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는 뉴질랜드의 퇴직연금 제도인 키위세이버에 대한 정부 지원금 삭감입니다. 기존에는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1달러당 50센트, 연간 최대 521불 43달러를 매칭하여 지원해 왔으나 다가오는 7월 1일부터는 지원 비율이 1달러당 25센트, 연간 최대 260달러 72센트로 절반이나 축소됩니다. 또한 고소득자 연봉 18만 달러 이상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은 아예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의 은퇴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년 2026년부터 근로자 기본 납입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 3%에서 3.5% 할 방침이지만 당장 눈앞에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장기적인 저축 동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업들에게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부는 기업이 새로운 감각, 상각, 자산 취득할 경우 구입 첫 해는 자산가치의 20%를 즉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투자 부스트 제도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6만 달러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새로 구입할 경우 예전보다 첫 해에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감각 상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당장 내야 할 법인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신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긴축 재정을 달성하는 동시에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은퇴자금 지원을 줄여 기업 지원으로 들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개인과 기업 간의 명암이 극명히 엇갈리는 세제 개편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내일은 오전 중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승이었습니다.
1: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렌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2: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1: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1: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276-1919.
2: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3: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구,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T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 로우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왕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석준 내오신보입니다. 최초의 사회학자 에밀 두르켐은 자살은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그 배경은 가장 사회적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자살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요인은 과도한 경쟁과 압박, 고립된 인간관계, 공동체의 해체라고 언급한 그의 이론은 100년도 더 지난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도 고스란히 투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20년째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살이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며 한 생명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자살 예방 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인데요. 생명은 사람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홍보부 윤진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 생명위원회와 카톨릭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첫 곡 듣겠습니다. 김장훈이 부릅니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의 벼랑 끝에 선 이웃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인데요. 생명은 사람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홍보부 윤진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일하는 윤진입니다.
0: 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뭐 들으신 분들은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1: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자살예방법 제12조 4에 따라서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살예방의 중추기관으로서 자살예방 체계 구축과 운영 지원, 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 지원, 그리고 자살예방 교육과 홍보, 지역사회 자살예방 사업 기획 및 평가, 자살 고위험군 관리 등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0: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살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1: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사실 뭐 여러분들 뭐 아시긴 아시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좀 알 거예요. 학생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그 자살 예방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이제 그것이 그 법이 또 확대됐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자살 교육을 그냥 의무적으로 이제는 다 받아야 된다라고 시행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관하고 있는 것이 이 곳이죠.
1: 네.
0: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이런 교육들의 좀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1: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보건복지부산하에서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아야 교육 의무화에 또 준하게 되는 겁니다.
0: 네.
1: 지금 현재 100개가 넘는 프로그램이 있기는 한데
0: 네.
1: 가장 대표적인 게 2012년도에 개발해서 보급되기 시작한 보고 듣고 말하기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겠어요.
0: 네. 그것도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의무화가 되다 보니까
1: 네.
0: 각 재단이나 기관에서 하고 있던 그 자살 고유적으로 했던 자살 예방 교육도 인증받으면 이제 그 국가 인증을 받게 돼서 그걸 통해서 이제 교육할 수 있게 또 여러 가지로 좀 프로그램도 더 다양해진 것도 맞긴 하죠.
1: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그렇게 각계 각층에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다양화되어 있고요. 지역에서도 자신들이 또 필요한 부분 요소를 더 집어넣어서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0: 네, 그 종교적인 생각이 됐든
1: 그렇죠.
0: 나이대가 됐든
1: 네.
0: 아니면 그 교육적 그 자기 직장에 관련돼서
1: 그렇죠.
0: 노출될 수 있는 그 건수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이렇게 교육이 좀 세분화될 필요성이 있다니 너무 이게 포괄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디에 노출되어 있는지 자기가 인식하고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들이 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1: 네.
0: 사실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사실 뭐 우리 사회에 자살이 없으면 참 좋긴 하겠지만 그 자살이 사실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1: 네.
0: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자살의 보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달라진 것도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이 자살이 뭐 베르테르르 효과라고 해서 그
1: 네.
0: 효과로 인해서 그 누군가 자살했다고 하면 거기 영향받아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보도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1: 아, 중요하죠. 분명히 우리나라 자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0: 그런 면에서 어떤 부분에서 좀 이렇게 좀

0: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까요?
1: 아, 우선 미디어에 대한 이해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네. 예전에는 일방적인 소통이었죠. 네. 그 방송이나 그 라디오 같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방송 라디오에서 정보를 내려주면 수용자는 그대로 그냥 받는 일방적인 소통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인터넷과 온라인이 발달하면서부터는 네.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졌죠.
0: 상호적인 그렇죠. 연결이 되죠.
1: 그렇게 됐고 이게 또 더 발전을 하다 보니까 누구나 정보의 주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0: 네네네.
1: 그래서 1인 미디어가 발달이 되기 시작하면서 훨씬 더 뭔가 발전적인 부분도 있고 소통적인 문화도 발전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좀 유해한 요소도 많이 좀 생겼다. 이 책임과 의무와 달리 그냥 본인들이 도파민을 충족하면서 좀 남에게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죠. 거름망 없이 진행되는 부분이 정말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언론들을 대상으로만 한 그 저희가 교육이나 보도준칙이 좀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통 매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1인 미디어들도 자살 예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인사이트를 가지고 컨텐츠를 좀 생산을 하고 그리고 본인들의 메시지에 대해서 한 번은 더 숙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야망을 가지고 저희가 자살 예방 보도준치 4.0을 지난해에 개정해서 발표를 하게 됐죠.
0: 네,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옛날에는 누가 자살했다, 특히 말해서 연예인이 누가 자살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너무 자세하게 뭐 어떻게 목을 맸다, 어디에 이렇게 했다 그런 것이 이제 보도가 다 돼서 그렇게 또 그렇게 보도가 나면 그걸 따라서 그 자살을 시도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자살 예방 자살에 관련해서 보도 지침이 나오면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말아라. 그리고 누가 자살했다? 근데 그 뭐 어떻게 했냐? 그 부분은 보도하지 말아라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웬만한 그 공중파라고 얘기하죠.
1: 네.
0: 공중파에서 나오는 그 보도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는데 이제 어느 타임서부터 즉 다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인 방송이 다 되는 시스템으로 특히 이제 유튜브라고 하죠. 유튜브가 되면서 그들한테는 이제 그것이 또 한 자극적인 요소로 해야지만 또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무분별하게 또 그냥 옛날에는 단순하게 그 카메라를 막으면 됐는데 요새는 핸드폰으로 찍어버리니까 그 핸드폰이 너무 여기저기서 네. 또 갖다 대니까 사실 같은 것들이 되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지를 관련된 그 보도 지침이겠죠?
1: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 그 베르테르 효과라는 게 우리나라는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꽤나 좀 심각하고요. 그리고 그 미디어에 관련돼서의 그 책임성을 저희가 부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정통 매체는 저희가 접점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한국기자협회나 언론중재위원회나 언론진흥재단과 함께 이 부분을 기자들과 논의하는 시간도 많고 또 세미나도 하고 뭔가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데 인터넷 매체들 같은 경우는 클릭수가 수익과
0: 그렇죠.
1: 연결되다 보니 사실은 이 부분을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고요. 1인 미디어는 그 좀 전에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유튜브 같은 경우요. 이것도 뭔가 자극적으로 정말 흥미 위주로만 콘텐츠를 제작을 해야 이게 또 수익과도 연결이 되니 엄청 저희가 하지 말라는 것은 골라서 하게 되는
0: 매혹적인 것을 하니까. 근데
1: 네.
0: 이제 그들이 또 뭐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 권리.
1: 아, 이게 또 다른 것이 뭐냐 하면
0: 네.
1: 알 권리는 그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0: 네.
1: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잊혀질 권리도 있고요. 우리가 굳이 알지 않아도 될 권리도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알 권리라는 것은 이 법적으로 제재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게 표현의 자유라는 그 항목에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누구에게나 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척도기는 하지만 그 표현의 자유가 누군가에게 해가 된다면 이건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영역인 거죠.
0: 그런 면을 봤을 때 요새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윤리성이 많이 그 떨어졌다.
1: 네.
0: 사실 아까 말씀한 클릭이 돈이 된다고 하다 보니까 그에 걸맞게 윤리성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돈에 눈이 멀면 그 윤리성인 거는 조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좀 있죠. 자극적이고
1: 네.
0: 뭔가 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점점 힘들어지는 게 옛날에는 방송 같은 경우에는 허가제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1: 허가를 신고제죠.
0: 네, 그렇죠. 네. 뭔가 그 교육을 받고

0: 그래도 뭔가 허가를 해줄 수 있는데 요새는 또 신고제이기도 하고 또 이게 또 신고라고 해야 되냐라고 물음표도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뭐 이게 사실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1: 통제 안 돼요.
0: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이 보도준칙 4.0을 만들면서 좀 주되게 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 보도준칙에서 가급적 자살 사건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에요.
0: 네네.
1: 가급적이면 안 할 수는 없죠. 유명인들의 자살 사건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는 사건 같은 경우는 안 할 수가 없는 노릇이지만
0: 네.
1: 가급적 하지 말아달라는 일반 사건은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하더라도 베르텔 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자살 수단이나 방법, 장소 같은 것은 말씀하시지 말아라. 그리고 또 제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개인 신상 정보, 유족에 대한 정보 같은 것은 또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요청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뭐 자살 예방과 관련된 정보, 자살 예방의 보도는 너무도 환영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하시더라도 뭔가 정제돼서 하지 말아야 될 보도 내용은 있는 것이고 꼭 해야 될 보도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저희가 나눠서 이 내용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0: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좀 고민하고
1: 네,
0: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주된 이야기가 아닐까. 사실 이제 알고자 하는 욕구는 호기심은 뭐 인정하긴 하지만 그 호기심을 통해서 어떠한 사건이 더 발휘됐을 때 난 알려주기만 했어. 선택은 그들이 하는 거야. 라고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알려주는 사람이 그에 대한 책임성, 책임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담긴.
1: 그렇죠. 보도를 함에 있어서 그냥 텍스트만 써서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도가 가지는 의미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보도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도 기자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보도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십사.
0: 그렇죠. 사실 근데 그 유튜브 같은 경우만 봐도 그 썸네일이라고 얘기하죠.
1: 네.
0: 썸네일 뽑는 거 보면 굉장히 자극적으로 막상 클릭해서 보면 별 내용 아닌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1: 네. 그래서 언론은 그나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 1인 미디어 쪽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생명존중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이 생명존중 세미나도 저희로서는 큰 모험이었어요.
0: 왜요?
1: 왜냐하면 1인 미디어들은 한마디로 그 단타적으로 단발성으로 도파민 팡팡 터지는 흥미 위주, 재미 위주로 아주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보는 거에 아주 익숙해 있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자살 예방이나 생명존중에 대한 얘기는 긴 호흡으로 아주 진중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
0: 그렇죠.
1: 이것이 그 유저들이 올 것인가도 문제인 것이고 사실은 왔더라도 우리 얘기에 조금이라도 경청을 해서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받을 것인가 이건 또 다른 숙제잖아요.
0: 이게 점점점 이제 교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유튜브 영상도 이제 어디서든 다 볼 수 있다 그 장점이 있었긴 했죠. 지만 이제 그 유튜브 영상도 너무 길다. 쇼츠로 만들어 달라.
1: 네.
0: 쇼츠로 하면 거의 한 1분 남짓하게 그 메시지를 담아낸다는 건 참 쉽지가 않거든요.
1: 네.
0: 그리고 또 그 1분 남짓의 그 썸네일 보게 되면 쇼츠는 더 자극적인 것들이 더 많고 근데 그들한테 정말로 이게 혹할 수 있는가?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들은 되게 진중하고 거기서 또 이제 흥미 과연
1: 그쵸.
0: 있을까요? 이런 거 있고. 그러니까 이러할 때마다 이제 세미나를 하긴 했는데 그
1: 네.
0: 좋은 취지는 당연히 있는데
1: 네.
0: 그러니까 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 주제냐? 아니면 관심을 가질 만한 뭔가 있냐? 라고 해서는 좀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네라고 대답을 하지 못하지.
1: 그렇죠. 그게 퀘스천이었잖아요, 네. 신부님. 네. 근데 좀 놀라웠던 건 뭐냐면 요구가 있더라고요.
0: 아.
1: 저희가 그래서 재단만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유저들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유저들 저희가 유입할 수 있는 어떤 통로는 없기 때문에 숲과 함께 제휴해서 했던 거예요.
0: 어디?
1: 이 숲은
0: 숲.
1: 그럼 아실 거예요. 아프리카 TV는 좀 익숙하시죠.
0: 그러니까
1: 미국의 유튜브가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그런 플랫폼이 숲이에요. 아프리카 TV가 지난해 숲으로 이름을 개명했더라고요. 그래서 숲과 함께 진행을 했는데 저희도 이 온라인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유저들이 저희를 찾아올까 궁금했는데 꽤나 오셨어요. 그래서 80분 정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누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1,000명이 넘고요. 그리고 동시간대 막 들락날락 하잖아요. 근데도 동시간대 함께 했던 사람들이 159명이에요. 최대치가. 그거는 저희로서는 꽤나 성과가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오시는 분들이 그 이 세미나가 온라인 세미나가 참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건 뭐냐면 실시간으로 계속 소통을 해요. 막 타자를 쳐가면서 본인들의 감정이나 궁금증 같은 거를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계속